이 우주주 꽉을 깨워봐. 이게 또 어떤 너구 주주만 우주주야 아니? 이 달리 요매라 쳐질래. 개보다 여우. 미나 미놈이. 쉽게 유보하노니. 아, 쉽게 유보는 다유.